0: 他因为当把三姐姐，这个他对接看不到，没把他上吧，就出门，就接这样，接这些东西呢。他把送呗，难给，因为他送呗，做这个的，因为事情送的，这个样的，啥的，现在他累加给。다 가서 그래. 레작 중도 된데 다 레작 결 된데기 다와 산지기 그게 쳐 탈사 지 야나레 엔 야나네 바 탈데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서 다 야네 베네 야 주 소유 아니 우르스 군비다 대전인데 일이 나러려야 다 대배 따와 저기 남과도 이제 사물로기 실은이 모두 떼어내기 와래 측에 뒤 뉴를 첨부 첨부 맨날 연어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떼어내야 차대기 와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아테네 유제 무네 남도 가쇼르 베게 남도 차라 참아로 파 가네 다데네 외세 미도 봐 어 다테 에 직체 다 데니부터 아니 간다지 직동 예미스네인다 세동 송주스네인다 어 아니 가쇼르 베게 에 베나 다 대동 예미스네인다 다 디강 소 디강 삼등이야래 자지 데인데 지 베나 우마 최지인데 마요 마요라 사로 최지인데 장 마요라 사로 다 최지인 사들 니인지 고고도 와 직동 예미 디강 삼당오래 베나 더 거주기 폐지다 직동 예미 다 소 디강에 착제 첨부 다 데려 가 보셔야 돼요 다 本来三界的时候呢，哎呢，三王圣级成人，东北圣级人心，三宗宗主宗主觉者，成人，可是我这个三宗人民讲了，三宗宗主搞不了，当搞不起呀，哎，哎呢，本来早不前辈的，他们被写吧，算了不，明明日吧，成人，日不上代宋代的，有些人讲了搞不起搞的。 다디 모가다 정신순주 당감이 투지치는 송대야 다 투지 강면에서 송대야 와다 디기 다 간다 사격거니 다 간다 창매니 순기 다 그게 따와 쪼송해야지 어디를 다 직동임에 가는 거보시야 다 갈래 구도가 그래서 다 안다디 디신이 띵인지 시대야 다 쪼대간 삼단조래 디신이 우매 따와 내바삼모임바 우매 따와 내식으로 캐발와지 Tenderbeta Rigdung Yemigi, Tini, any Shinaganaba Shatevachi, any Kunang Tingins in Semandro Dej, Redua, Saturday in my Hindu, down that day, number Mitope, Uma Chi Ying there, Gang Mayolas, Gunzo do Pakwe Suji Kuya, several Komshin, Nyamla Mandeb, Kombe, Drubos. That's a watching business in the Jinan Debe, Chetamje, Yerimever, Kusun Tuji, Jingo Rangshi Yene. 임버던의 광바 대자 단디 나와 서주스라디 아까다지 다 마다 콘데게 쉐지 탐실로 아드샤마다 보는 시기 유기 춘이군의 삶 담배 있나야 빼나 바로도 신배 태배 중래야 스시 념니스야 숭도와 빼나 원도 지않아 스시 념니스야 주구요 아래 다가는 시 로주고 있는 숭멍군 난리야 아니 시버런 신배반이 양해대 시세반이 순하다고 콘데 예민은 그 숭도와 스시님이 순으로와 단디 유춘이를 고보시 유춘이는 삼담배이나 니가 전시 동부인 배 집어치 단디 난조 난고 탑기 겁려야 다 이시 육매시에서 짜두르는 시기에 이르자네 다 낭시시에 최대 탐자로 빼나 사운드에 최대로 제배이나 아니 팀버 롱중 중어 룩도 시전에 송대하게 다가다 가슈르 그게 지 친한 게 풍급 지지 현재 탐지하러 아니 레롱왕게 온대야 당아서 마다베 풍급 지지 쉐지리 레롱왕게 레롱 그봐 레롱왕게 온대야 레롱여야 되지디 정신 제주 떡배 온대야 정신 제주 떡배디 낭지 토송 온대야 다데 낭지 토송 레 정신 제주 롱 정신 제주 대니 아 가시고래 그게 남도 숭진기 아니 숭진기 남도기 숭진기 룽기에네 다 노세네 아니 가시고래 그게 레사제 아니 누주 코코대야 누주 코안주대야 도신구 알아봐 자 다 팀벌 로도 쓰잖아 다 지금 숙풍으로 써봐 디디 나와 디디 파 라고 디디 파 메르메르 메바 가네 사초 춤매 멜롱 롱 남시 남시 난가 난가 똥바 당고 똥바 니버 똥바 수버신 야팀 부르고 왔다 와 다 중얼 하던게 추우살래 팀벌 롱중 안다당이 쉬어 팀벌 롱중디 야팀 다마 마차를 이루자네 중얼 룩도 써야 돼 터베 이시 체베 이시 애는 나외 이시 되네 가서 우리 그게 롱매 추사

0: 만약에 추역에 룸시더부드레샤.
1: And I feel that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really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0: 제네다 좀된데 런이 아니 김네 김에 봐 저도 중네 런중국관에다 냐버 정거나 되네니 이제 코롱가데 귀신고 되네 알아서 봐 지 코롱가데도 되대 아니 가서 우리 거기 이신건도 주네 지 되네게 타네다 저도 중세 가다 좀된데 담바 런이다 아니 콩 코 쪼디디 김네 김에 봐 저도 중어 상실내 되게 차 되게 가래 those 제네다 낭배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담배 나리야 럽중 물미 다 그게 젠젠 진이 담배 진주 뺏은 지하디 가서 우리 그게 걔네 친구 차대기 그래.
1: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a's teaching.
0: That is why, when you are talking about any, because, due, any lalin quality, any quirky, as well, Gelon's. Ini lingkungan dia yang bebek kedua ni ya. Ini cundan dia lihat kalau suku je, tu sini ini cundan dia kemana? Cepat nengi. Ini panglah duduk cawar es ini, cawat jalan duduk cawar es. Cepat jenis kikor es, tawat jenis kikor es cene. Tawat jenis teri, macam cundan dia kita, macam kedua rumah kalau nengi cene, tu sini dah dua jodan dia itu cawar es, dua cium jodan dia itu cawar es. 제네다 대단 체비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 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담바실이야 담바시 남샤디 시베 타네 다 라링게 인도자네 아니 자조 소든 거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요아래 다 달라 토마레니 가쇼르 그게 시내 주비아지다 대네 아니 상동 주비아지 제가 신의 주야 되려야 신의 그게 심 지지관이야 파도 중에 소디 친구지 저들이 인도 지 거배년 볼이야 토마이니 믿고 거미야 믿고 거미야 다가는 신기이니 에니 믿고 가서 우리가 랑 류 네파이니 이제 배는 서식기로 가고 믿는 짓다고 지금 전쟁이 막 고민하는 얘기 간다 거래년 못 해지 지기였어요. 대내에니 미국의 파트 미국의 다 기술 파배 차버지 파트 이야 초두 전에 이야 초두 유로산에 갈래 이니 미국의 차 등도 와 미국의 이게 민생을 대자할 옆에 루버 참으셔 써야 때문에 도시에다 미국의 로스야 되기 지회년 못 해지 지기였어요. 다가나신게 우종리야 아니 미니 미고 우종 따라짱짱리야 상담에 도스전에 니야로 지지게 신의 주야 조오들이 인사래 아니 되네마 상동의 수수도의 시력 근데 쟤네마 고민하자래야 아니 류 자반지샤네 소원지게 아니 자반지샤 신의마 고민도 가시고 그게 메다와다 동야와다 다음에 된디디 지금 로를 샤윤도 다 남배 추역에 배 냠는 티르 기간 레임구야래 다 심어르디 엔 데네네 데네데베다 빵랑 주도리야 추신도 그게 쩐배 엔 양다봉어신 냠는 달라 때네 신 지식이 띵인 지기 연대

0: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1: Yeah. 다요. 지 영자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되는 순간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뒤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뒤마도 지 택진 되는 뒤디 거두 나는 매버티 아세브샤레샤 에니네 나한테 변하지 변하는 데 변하지 시진은 더디 변하지 시진은 못 되는 차잖아 내 자국 봉리야 좀 된 대기 시진은 더디 가능한 인바리 두두자네베 코르 다주버베 뉴베 소베 다시부샤 여데브지기 아데 무슨 아주 자식을 치매 있네 진짜 수야지 아마레 자상가 야니네 더 좀 된데 에니 가서다 좀 더 좀 된데네 마 석계게 담바디 땅 루루도 터밀 망가 주는 거 야리 좀 된데네 루루 바라리아 지단전 로십지 심어 임마레 디바슬라 마 튜브스 과르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아인 거 요아리 저리르자네 전주 서버 서비 남정 주주 서버지 다 남사실에 임부도 와 에니 대단 딘디 임베 인드사네 나도 떡을 봐야 거돌이야 에니 나 택싱긴 도디도 주제디 거주 나한테 요 말이디 자주만은 거주 잘들 레요 말이디 이네 에니 전주 서버 지 잠자하는 서버 드주 거둔 잡았지 다 손대기 요아리 자 딘디 임베 인드사네 다 니드마도 가수래. 왜 사람 먹는 것도 안 하마도 막 공무원이 되지.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등이 선수 좀 된 대기 영자체니 이제 투무에 나올이야 샤르대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기니 영자 그게 가수로 빨리 다 기일 된대기 조직으로 야실 거라나 아니 그도 좀 무슨 무슨나 다 뒤져 레다 지기 아니 다왜 나온을 배지다 인사래 근데 그 다음에 아니 지기 전주선배 때는 이제 가서 그러다 송야 대난의 장배 최용식이 다 레다 지는 그 말이야 아니 지 유지과 송야 대야 중대인데 초고 주고 개롱 남자 다게 다는 송배 유지는 뭐지 빼는 두번 점지 송구 서로 빼는 데 얘기다 유지식 뒤에 초고 죽은 남자 다가 하는 결혼 남자 다가 터네 착대기 잡아 다가 터네 승대야. 다양시 그 두인도고 다시 가서 지민. 내주주 왔다 변한 데서 태디 에야 가리네 그게 콜리지에 개부 나봐. 콜리지에다 개부지기 그게 로다도 틈벌지기 이노 된대기 지금 세바스면 소유권이 여대봤다 된대기. 긴고근 나발 파이 나발 신이 저거 거대야. 다야 되는 신신들 라미기 유디들이 이니 유디들은 대 냠솔레나 탄도 여당이 두제지기 코란 게 두제 상감다 두제 나바다 이니 선남다 즉 대다 뛰네 이니 디지시베 칠레 긴고근 나발이야 매밀 흐르수도 시작되는 지금 다 되는 때네. 아니 다시 상근 나발이야 시안니 유두송대버지 해지 영사래.
0: So if you look at
1: 자자 자 이제 유두산에 좀 된 대기 아다 그러나 유지 남샤도 제대로 좀 된 대 셰슈베 급 다가는 거 쓴 거야 좀 제기면 돼 봐.
0: If you look at the conventional evolution of